这一次春香 KTV 上午的9:05，我们继续来听歌。刚刚听到的是李佳薇的甲乙丙丁，下一首歌来听杨宗纬底细。

0: 안녕하십니까? 연결뉴스입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3일 월요일, 음력으로는 병무년 6월 스마루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거북이 염전조든 부대 장병과 우대 무휼 대상을 위문했습니다. 중한 회불혁신원 건설 교류 활동이 우리시에서 개최됐습니다. 연길의 6명 소년이 전국 청소년 인공지능 혁신 도전 대회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아래의 상세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1: 8일 건군절을 앞두고 7월 30일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주당위 석인 호가복은 연전 주둔 부대 장병과 우대 무휼 대상을 방문하고 주당위 주정부를 대표해 연전 주둔 해방군 전체 지휘관, 무장경찰부대 장병, 민병 예비역 인원, 전주 군대 리퇴직 간부, 혁명 영예 군인, 전업제대 퇴역 군인과 열사 유가족 군인 가족들에게 명절의 축하와 진지한 문안을 전하고 이들이 장기간 당과 인민의 위협을 위해 세운 불멸의 공훈과 연변의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해 이바지한 역사적 기여의 중심으로 되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호가복은 선호하여 연변 군본부 32124 부대와 93032 부대를 찾아 부대 장병들과 좌담회 형식으로 교류하고 부대 건설, 일상 훈련 등 상황을 상세히 로이하고 나서 이들에게 명절의 축복을 전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장기간 연변 주둔 부대는 습근평 강군 사상과 새 시대 군사 전략 방침을 견결히 관철하고 건군 100년 분투 목표를 둘러싸고 군사 훈련과 전투 준비를 강화하고 승전 능력을 높여 다각적인 군사 임무를 뛰어나게 완수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변강의 안정을 수호하는 데 특출한 기여를 했습니다. 연변 주둔 부대의 광범한 장병들은 연변 대지의 뿌라에

0: 안전과 변강의 안정을 수호하기를 바랍니다. 연변은 영광스러운 전통을 가진 로혁명 근거지로서 인민자제병들에게 두터운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 각급 당위와 정부는 변함없이 연변 조둔부대 건설을 관심하고 지지하며 옹군 우속의 재반 정책을 착실히 시달하고 백방으로 장병들의 전업과 제대, 가족 및 주거, 자녀 교육 문제를 다각도로 해결해 줄 것이며 국방을 관심하고 군대를 사랑하며 군인을 존경하는 짙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광범한 장병들이 근심 없이 강군 실시하는 것입니다. 호가복은 현지 당위 정부와 해당 부문 책임자들에게 장애 군인들의 생활 보장 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장애 군인에 대한 배려와 봉사 사업을 착실히 잘하며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주고 장애 군인의 합법적 권익을 철저히 수호하여 이들이 당과 정부의 관심과 따사로움을 진심으로
1: 와 실천 기도성을 겸비했습니다. 회의에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깊이 학습하고 깨우치는 것을 결합하고 연결 각 민족이 서로 왕대하고 교류하며 융합하는 생생한 이야기를 잘 알려야 합니다. 뉴미디어 전파 행렬을 강화하고 짧은 동영상, 그림 해설 등 가볍고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출시해 전파 범위를 끊임없이 확대하고 전역 선전 구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책임 사슬을 건전히 하고 사업 조치를 세분화해 민족 단결 진보 창간, 민족 법치 실천, 민족 정책 시달 등 사업을 일상화, 표준화, 규범화해 세밀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304동 융합형 사별구역 건설을 지속적으로 심오하고 공공봉사 공급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경찰과 지역 융합 기재를 기반으로 모순 분쟁을 상시적으로 조사하고 해결해 조기에 발견하고 작은 문제부터 해결하며 근원으로부터 예방해야 합니다. 민족 단결 진보 건설의 질적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동하고 전국 민족 단결 진보 시범 시 기반 위에서 복제 가능하고 보급 가능한 기층 시범 지점을 조성해 연결 민족 단결이라는 금빛 브랜드를 더욱 빛내야 합니다. 연결에 있는 부현급 이상 지도자와 각 부문 단위 주요 책임자들이 학습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0: 7월 30일 중한 횃불혁신원 건설 교류 활동이 우리 시에서 개최됐습니다. 국가 공업 및 정보화부 횃불 중심 부조임 한현초, 길림성 공업 및 정보화청 부청장 전지평, 고신기술산업개발구 당사위원회 서기 곽정길,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조임 염지춘,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리위원회 부조임 관정휘, 그리고 중한 싱크탱크 전문가와 염성 등 지역 고신기술개발구 관련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교류 활동에서 중한 싱크탱크 전문가 유혜연과 부귀는 각각 중한 중점산업협력 및 새로운 기회, 중한 과학기술산업협력의 새로운 변화와 대책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각 지역 고신기술산업개발구 관련 책임자들은 경험을 교류하고 공유했습니다. 알아본 데 따르면 중한 횃불혁신원은 상해에 설립됐으며 2025년 초 국가공업 및 정보화부 횃불 중심에서 건립 계획을 제기했습니다. 2026년 3월 연결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염성 고신기술산업개발구 등 6개 주조 단위는 횃불 중심 국가 고신기술산업개발구 종합관리봉사 플랫폼에서 제1차 합작인 회의를 개최하고 합작 협의를 체결했습니다. 중한 횃불혁신원 설립은 중한 혁신 자원을 통합하고 국가급 국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며 중한 양국 혁신 생태계 융합을 추동하고 양국 고신기술산업개발구, 부화기관과 기술 이전 중심, 혁신 기업 등이 협력을 전개하도록 지원하고 횃불 중심의 향후 국제화 협력 기제 형성을 위한 유익한 탐색과 시범을 제공하게 됩니다.
1: 중국인민해방군 건군 99주년을 경축하고 중국 공농홍군 장정 승리 9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7월 31일 시문학예술계연합회는 손에 손잡고 예술단과 함께 연변 군대 휴양소를 찾아 옹군 위문문예 공연을 펼쳤습니다.
0: 대회 진흥진 및 자율주행 특별경기 길림성 선발 경기가 원만히 막을 내렸습니다. 연결시 소년궁 과학기술부 로봇 공정사반 12명 수강생이 경기에 참가해 전원 수상했으며 그중 6명이 성급 1등상을 수상하고 전국 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선발 경기는 온라인 평가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로봇 원형 설계 보고서 작성, 제작 영상 녹화, 경기장 임무 실습, 현장 답변 등 4개 단계로 구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경기장 임무

0: 임무는 소강생들이 정밀 프로그래밍을 통해 선 따라 이동, 장애물 감지 및 무작위 임무 대응을 완성해야 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 실천 능력과 현장 대응 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했습니다. 경기 과정에서 우리시 참가 선수들은 평소 탄탄한 훈련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을 바탕으로 많은 참가자 가운데 두각을 나타내며 우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아랍은대에 따르면 결승에 진출한 6명의 수강생은 8월 중순 절강 오진으로 향해 전국 결승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들은 프로그램 최적화와 경기장 임무 모의 훈련에 박차를 가하며 전국 무대에서 다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 연일 고온 무더위 날씨가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견디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야외에서 강한 햇볕을 쬐어야만 더위를 먹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장시간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차가운 음료를 자주 마시고 땀을 많이 흘린 뒤 바로 서늘한 곳을 찾아도 더위를 먹을 수 있습니다. 시종이병원 예방치료과 의사 리양의 소개에 의하면 중의에서는 더위를 먹는 것을 양서와 음서 두 종류로 나뉩니다. 양서는 장시간 야외에서 햇볕에 노출돼 고열, 많은 땀, 입마름과 초조함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반면 음서는 땀을 흘린 뒤 바로 차가운 에어컨 바람을 쐬거나 차가운 음료를 많이 마시면 한습이 허한 틈을 타 들어와서 어지럼증, 메스꺼움, 몸이 무거운 증상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에어컨병도 음서 범주에 속합니다. 의사는 또 일상적인 더위 예방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에어컨을 켜거나 차가운 음료를 마시면 더위를 먹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가 음서를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의사는 여름철 외출 시 자외선 차단 등 보호 조치를 하고 장시간 야외 활동을 피해야 하며 수분 보충은 적은 양을 여러 차례 나누어 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습니다. 또한 한 번에 차가운 물을 많이 마신 것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어지럼증, 메스꺼움, 사지 무력감, 가슴 두근거림과 식은땀이 나타나면 대부분 가벼운 더위를 먹을 가능성이 높기에 즉시 서늘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하고 소량의 염분수를 보충해야 합니다. 만약 고열이 계속되고 의식이 흐려지거나 팔다리에 경련이 발생하면 치명적인 열사병을 의심해야 하며 즉시 응급처치를 받고 병원 응급실로 이송해야 합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장선자, 심혈의 과곡화, 방송 담당의 서윤옥 출임이었습니다. 순대, 떡, 냉면, 김치, 비빔밥 등 조선족 전통의 본연의 맛과 새로운 음식 문화도 체험할 수 있는 이곳,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연변입니다.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푸르른 산과들, 진달래꽃, 사과 배꽃 반겨주는 고장. 연변에 오면은 행복이 넘쳐납니다. 연변에 오면은 가슴이 설레입니다. 아리랑 쓰리랑 연변으로, 연변으로 오세요.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0: 조려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연변의 오면을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1: 생활의 빈틈을 채우는 알뜰 정보, 생활 정보.

안녕하십니까. 생활정보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내용으로 여러분이 가장 관심하는 양로보험 전이 및 접속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최근 많은 네티즌들이 중국 정부 넷 공무원 나의 재원 코너를 통해 양로보험 전이 및 접속 관련 문제를 제기했는데,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사회보험관리센터는 의견을 접수한 후 면밀히 검토해 다음과 같이 응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양로보험을 타성으로 어떻게 전이나 사회보험카드, 휴대폰 12333 앱 등 전국적인 통일된 온라인 서비스 경로를 통해 취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은 전입지 사회보험 취급기구 창구에 가서 취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양로보험 납부 중단을 어떻게 피해야 하는가는 문제입니다. 양로보험 대우 확정은 많이 납부하면 많이 받고 오래 납부하면 오래 받는 원칙을 준수합니다. 만약 보험 가입자가 장기간 납부를 중단하면 루정 납부 연한이 상대적으로 비교적 짧아 개인 계좌 루적 저축액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적으며 양로금 액수에 영향을 줍니다. 동시에 납부 연한이 부족해 연장 납부해야 하면 양로금 수령 시간에 영향 줄 수도 있습니다. 아래 방법으로 조작하면 양로보험 납부 중단을 피할 수 있습니다. 먼저 리직 후 곧바로 새 직장을 찾게 되면 새 직장에 자신을 위해 보험 가입 수속을

0: 수당을 취급해 주도록 상기시켜야 합니다. 노동법과 사회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면 고용 단위는 마땅히 고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노동자를 위해 사회보험 등록 및 관련 비용 납부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음, 만약 리직한 후 당분간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 이후 도시향진 종업원 양로보험에 참가했다면 이는 양로보험 제도 간 이동에 해당합니다. 만성질환의 씨앗을 은밀히 뿌리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기 쉽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매일 6시간 이상 앉아있으면 12가지 만성질환의 위험이 동시에 증가한다고 합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학자들이 매번 단 2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산책보다 당 조절 효과가 훨씬 뛰어나고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초간단 건강법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쉬운 건강관리 운동이지만 단 2분 만에 혈당 강화 효과가 확실합니다. 일어서는 것은 휴식일 뿐만 아니라 일종의 보이지 않는 운동이기도 합니다. 한 실험 연구에 따르면 같은 5시간을 앉아 있더라도 20분마다 일어나 2분씩 서 있으면 혈당 수치가 현저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한 연구는 17명의 중년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그들에게 각각 다른 조립 방법을 시도하게 했습니다. 한 부류는 5시간 동안 앉아 있게 했고 한 부류는 20분마다 일어나 20분간 서 있게 했으며 또 한 그룹은 20분마다 자리에서 일어나 2분간 산책시켰습니다. 그 결과 지속적으로 앉아있는 것과 비교할 때 20분마다 2분씩 서 있는 것만으로 식후 혈당 수치를 효과, 신체가 쉽게 혈당을 안정시키고 신진대사를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내용으로 간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 전문가의 세 가지 실용적 조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간은 인체에서 가장 큰 실질성 장기이자 가장 큰 대사 공장입니다. 섭취한 음식물의 대부분은 간을 통해 대사됩니다. 간은 해독, 합성, 저장 등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현대인의 일부 나쁜 생활 습관에 대해 중산대학 손익선 기념병원 간담외과 조임의사 장뢰는 세 가지 실용적인 간 건강 관리 조언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과음을 피해야 합니다. 알코올은 간세포를 직접 손상시켜 대사 능력을 저하시키고 알코올 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고당분 및 고지방 식단을 줄여야 합니다. 과도한 당분과 지방산은 간에 축적돼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밤샘을
1: 말할 수가 없거든요. 선택과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은 인연의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괴로워하거나 원망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공감이 되는 좋은 글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건강해야만이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는 법입니다. 아래에는 의사도 인정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아주 귀중한 정보입니다. 최고의 미용은 잠자기. 네, 이런 말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고의 폐영양제는 바로 심호흡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항암제는 달리기. 네 번째로 최고의 미백은 자외선 차단. 다섯 번째로 최고의 장수약은 많이 웃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가장 확실한 노후는 돈을 모으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좋은 만병통치약은 물을 자주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가장 좋은 보약은 발을 담그는 것. 아홉 번째, 가장 좋은 건강관리는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본인한테 어울리는지요? 이 마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기분이 완전 좌우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하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외서 옆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아, 왜 그때는 그랬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될까요? 사랑도 잃어봐야 사랑이 소중한 줄 알고 건강도 잃어봐야 건강이 최고인 줄 압니다. 사람도 잃어봐야 사람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마음도 잃어봐야 마음을 단속하게 되고 돈도 잃어봐야 주머니를 단속하게 됩니다. 뭐든 잃고 나면 인생이 다시 보이는 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든 있을 때 지키고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을 아끼고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은 되지 말아야겠죠. 네, 지금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또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나한테 소중한가, 그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건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선하게 해피라디오는 매일 1시 30분부터 2시 사이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들 뭐 친구들끼리도 하는 이야기인데요. 운도 실력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운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지듯이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무언가를 꾸준히 하거나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까꿍 하듯이 불쑥 찾아오는 게 운인 것 같습니다. 또한 행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 결국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입니다. 이 인연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긴 기다림 끝에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이라고 합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술잔을 부딪혀도 밥 한 끼 같이 먹어도 우리는 그것을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 조금 외롭다, 고독을 많이 느낀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게 사는 10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매일 안부를 묻는 사람, 그 인연을 지키세요. 그리고 전화 받을 사람이 있으면 이미 복이라고 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한 명, 그걸로 충분합니다.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서운함은 빨리 털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웃는 얼굴이 사람을 불러옵니다. 감사의 인사는 그때그때 전해주고요. 같은 취미를 나누는 모임에...

0: 노래가 있어 즐겁습니다. 노래가 있어 행복합니다. 즐거운 오후, 행복한 오후. 노래 한마다.
1: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노래 한마당에서 인사드립니다. 박성국입니다. 네, 노래 한마당 오늘도 40분간 함께 노래 불러보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현재 칭칭 FM 라디오 앱을 통해서 모바일 청취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길 융합매체 중심 APP, 옌지 롱메이 APP를 통해서도 실시간 애청이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노래 함께 불러보죠. 함창도 작사, 최영 작곡, 리광일, 로에란 가수가 부른 노래입니다.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이 노래 노래방 번호는 791-81번, 791-81번입니다.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도 함께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자, 반주곡 나갑니다.

네, 당신과 나 사랑 함께 불러봤습니다. 노래방 번호 79181번, 79181번이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할 안용수 마법자 가수의 작은 꽃한 송이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가사 필요하신 분들은 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법 자가수의 작은 꽃 한송입니다. 아래는 가사 불러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절 가사입니다. 너와 나 마음 합쳐 손에 손잡고, 너와 나 마음 합쳐 손에 손잡고, 가시밭길 지나서 구름 언덕에, 가시밭길 지나서 구름 언덕에, 작은 꽃한 송이 고이 가꿨네, 작은 꽃한 송이 고이 가꿨네. 세상에 꽃들이 많고 많지만, 세상에 꽃들이 많고 많지만,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피리,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피리. 아아, 작은 꽃한 송이. 아아, 작은 꽃한 송이.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피리, 우리 사랑 지지 않는 꽃으로 피리. 네, 계속해서 2절입니다. 해가 지고 달이 지고 계절 바뀌어도, 해가 지고 달이 지고 계절 바뀌어도, 찬설이 이겨낸 사랑의 요람, 찬설이 이겨낸 사랑의 요람. 작은 꽃한 송이 지켜주었네. 작은 꽃한 송이 지켜주었네. 천송이 만송이 꽃송이 속에, 천송이 만송이 꽃송이 속에,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아아, 작은 꽃한 송이. 아아, 작은 꽃한 송이.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우리 사랑 영원히 향기 넘치리.

꽃 한 들립니다. 작은 꽃 한 송이 우리 역시 우리 아니고 우리 사랑 올라갑니다. 자꾸 같은 음에 가는 분들 많습니다. 꼭 명심합니다. 자, 한 번만 더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0: 오후 2시의 시간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1: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노래 한마당으로 여러분의 목소리가 가득 채워지는 노래 배우기 시간입니다. 함께 부르는 즐거움으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어 보십시오. 새 노래를 배우는 기쁨이 오후의 피로를 싹 씻어줄 겁니다.
0: 화요일, 목요일은 좋은 세상으로 우리 곁에서 빛나는 특별한 이야기꾼들을 만나고 일상의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눕니다. 생각을 확장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노래로 하나 되고 이야기로 성장하는 오후 2시. 여러분의 매일을 더 행복하게 채워드리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노래 한마당 프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시간에는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가 수의 작은 꽃 한 송이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들 프로는 칭팅 FM과 연길융합의 재중심 APP를 통해서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작은 꽃 한 송이 2절 부분 따라 불러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요.

자, 아래는 노래방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19번, 793-19번입니다. 자, 반주곡 보내드립니다.

네, 노래하마당 오늘 시간 안춘만 작사, 안춘석 작곡, 안용수 마복자 가수의 작은 꽃한 송이 함께 배워봤습니다. 노래방 번호는 7939번입니다. 네, 오늘도 자리 함께 해주신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이 시간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반세기를 걸친 비련의 사랑. 사람과 귀신 사이에 얽힌 꿈같은 이야기. 등기고 싹 무시무시하지만 가슴이 아프도록 슬픈 사랑 이야기가
1: 한여름 당신의 곁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23번째 시간입니다. 이 생에 다시는 처연이와 다퉜던 그 상례식당으로 가지 않기로 했다. 금줄에 걸어 선물하고 싶었다. 그녀의 마음에 그리움을 선물하고 싶었다. 거리 전체에서 홍목 냄새가 가득했다. 그 속에는 장례와 녹슨 냄새, 그리고 형용할 수 없는 갑갑함도 섞여 있었다. 무슨 역물인지 갑자기 심장 박동이 빨라졌다. 우리 신문사 사장이 30원의 가격으로 부포석의 진품을 구매했다는 말이 생각났다. 나도 보물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피가 거꾸로 돌아 정신이 혼미해졌다. 갑자기 낡은 옷 한 벌이 눈에 들어왔다. 높이 걸려있는 게 옅은 남색 지퍼였다. 초록색 구슬이 달려있었고 옷깃에는 물자국이 번져있다. 한층 한층의 물자국은 세월의 흔적인 양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이 낡은 옷은 예전에 누가 입었는지 아주 날씬한 몸매였던 것 같았다. 옅은 남색이 노릇기레한 색으로 변했지만 수공이 아주 정교했고 구슬 하나도 떨어진 데가 없었다. 영정씨, 죽은 사람 물건을 왜 보러 와요? 소연이는 코를 찌르는 장례 냄새를 참을 수 없었다. 저쪽으로 가볼래요? 그녀는 이 나이 많은 유물들을 멀리하고 젊은 유물을 보러 갔다. 그것은 크고 작은 모주석 희장과 모주석 초상이었다. 옆에는 재미나는 물건들이 많았다. 구슬 비녀, 안에 산수화가 그려진 유리 재질의 비연어, 채색 범당 그릇, 군용 화폐, 화폐, 만호 조각, 그림 딱지. 나는 갑자기 깜짝 놀라 눈길을 멈췄다. 그 연지함이었다. 여화가 달았던 거랑 똑같았다. 전날 밤에 본 게 연지함 영혼이었다면 오늘 점심에 본 건 분명 연지함 시체였다. 연지함이 아직도 인간 세상에 있었구나. 온몸에 닭살이 돋았다. 그게 맞을까? 나는 번개에 맞은 것처럼 흐리멍텅해 가게 안에 들어갔다. 가로 액자에 팔보전이라 쉬어 있었다. 노인이 낮잠을 자고 있었다. 나는 그를 불러 깨웠다.

0: 노인장.
1: 로이는 눈을 반쯤 뜨고 힘드렁해 말했다.
2: 어느 것이 마음에 드는가?
1: 조금 오만한 어조였다.
2: 마음에 들면 흥정합세. 여기 건 다 진품이라오.
0: 저 연지함이 마음에 드네요.
2: 연지함.
1: 그는 혼자 중얼거리며 물건을 가지러 갔다.
0: 초연아.
1: 나는 초연이를 불렀다. 초연이는 빨간색 천안문 기념마크를 사서는 가방관에 넣었다.
2: 연지함이라 없는데?
1: 나는 손을 들어 그쪽을 가리켰다. 그 경태담. 없었다. 그건 경태담이 아니었다. 은으로 만든 십자가였다. 그 주위에도 연지함이라곤 보이지 않았다. 연지함. 그건 시체가 아니라 여전히 영혼이었다.
0: 분명 내 눈으로 봤는데.
2: 난 나이가 많아도 눈은 박다네. 당신이 오히려 나보다 못하구려. 난 70도 넘었는데.
3: 할아버지.
1: 초연이가 아양을 떨면서 귀여운 척을 했다.
3: 할아버지, 연세가 70이 넘으세요?
2: 76일세. 77이라고도 할 수 있지.
1: 나는 뒷걸음을 쳤다. 금방 분명 내 눈으로 봤는데 왜 순식간에 또 없어졌지?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는 듯 싶었다. 온통 의문투성이었다.
0: 아니,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1: 나는 전에 없던 견지력을 보여주었다. 내가 봤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다.
3: 가요, 로한 씨.
1: 초연이가 나를 밀쳤다. 그 바람에 나는 낡은 신문 무더기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우리 둘은 서둘러 낡은 신문을 주었다. 신문지 한 모퉁이에서 얼추 화자를 보았다. 그것은 분명히 꽃 화자였다. 나는 허둥거리면서 그 신문을 뽑아냈다. 도합 석장이었는데 너무 오래되어 누르기도 했다. 그 화자는 꽃숲 특별통신원의 꽃 화자였다. 그 신문은 천유보였다. 날짜를 보니 1932년 3월이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낡은 신문을 펼쳐보았다. 놀라 허둥대는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 그만 한 모퉁이를 찢어놓고 말았다.
2: 아이보게, 조심하게나.
1: 노인이 소리쳤다. 그는 다가와서 신문을 보더니 말했다.
2: 오, 천유보. 자네가 천유보를 알 리가 없지. 내가 알려주지. 이건 광주에서 출판했는데 전문적으로 진당, 동제, 향랑의 석당자, 요마지 등 지역의 기생들을 평가하는 신문이라네. 오늘날 정우보와 비슷하지. 아, 근데 별지가 훨씬 낫다네. 보게, 다 사륙문이라네. 아니, 자네가 사륙문이 무엇인지 모르지. 옛날 내가...
1: 나는 가까스로 마음을 다잡고 내용을 훑어보았다. 이 특별 통신원들은 스캔들 기사를 써서 오입쟁이들이 기생을 고르도록 했다. 기생에 대한 평가로 대가의 기풍이 있고 기방의 습관이 없다고 쓰면 최고의 평가였다. 어떤 글에는 또 모모 기생은 연극 배우를 좋아한다고 암시했다. 또 모모 기생은 음란한 이야기를 잘했는데 이를 좋아하는 손님을 만나면 장려금이 100원에 달한다고 썼다.

0: 또 모모 기생은 재수가 뛰어나 춤과 노래에 능하다고 썼다. 또 광주의 화곡 왕후가 도박빚을 도피해 향항에 갔는데 화운이 못해 손님이 떨어진다고 보도했다. 또 모모 잘 나가던 기생은 남자를 만나 결혼 생활을 망치고 다시 기생으로 복귀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을 읽는 내내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마침내 눈에 잘 띄지 않은 신문 모퉁이에서 한 단락의 글을 발견했다. 사랑에 빠진 기생 여화가 이홍루에서 자결하다. 글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1: 사랑에 빠진 명기는 아편으로 죽음을 택하고 명기가 사랑한 도령은 수면제 약발이 나가 목숨을 연명했다? 수면제?
0: 내가 들은 이야기에는 수면제란 단어가 없었다. 여기에 다른 이야기가 숨어있단 말인가? 내가 들은 이야기는 진짜가 아닌가? 어떻게 된 일이지? 시비 도령이 죽지 않았다. 그는 요요히 소생했다. 의문이 걷잡을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 나는 급급히 신문을 가지고 자리를 떴다. 노인이 나를 잡았다. 노인의 힘은 아주 셌다. 서연이가 나무랐다. 영종씨, 얼굴이 하얗게 질려 헌디백산한 모습 보세요. 돈을 내고 가야죠.
2: 2000유보를 사려고?
1: 네.
0: 나는 누가 빼앗아 가기라도 할까봐 신문을 품에 꼭 끌어안았다.
2: 아, 당신도 알다시피 이건 진작에 절판된 신문이요. 역사 가치가 있는 낡은 물건이라 보물이라고도 할 수 있지.
1: 이런 7살이나 먹고 시시콜콜 따지다니. 관속에 가지고 가서 다음 생에 볼 셈인가? 얼마예요?
0: 나는 공손하게 물었다.
2: 나의 이 팔보전은...
0: 짜증이 났다.
1: 얼마냐고요?
2: 1000원.
0: 로이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불렀다. 조급해하는 내 모습을 보고 한건 건질타산이었다.
1: 1000원? 살까 말까?
0: 아이고 영정씨, 이리 줘봐요. 초연이가 확 하고 신문을 채서 도로 신문무지에 올려놓았다. 필요한 것도 아닌데 1000원에 이런 낡은 신문을 사서 뭐해요? 사지 마요. 초연이가 눈짓을 보냈다. 할아버지, 그렇게 비싸게 부를 필요가 없어요. 우린 고고학자도 아니고 그냥 참고자료를 찾을 뿐이에요. 천하 문장이라는 게 다 거기서 거긴데 100원이면 어때요?
2: 안 팔아.

라디오 소설 연지구 원작 리벽화 편역과 극본의 장선자 리림영 해설 정소나 배역 최림 정소나 렴무력 제작의 렴무력 23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저녁 식사를 마치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평소 열심히 문제를 풀던 아이가 유독 어제는 별스럽게 문제도 풀지 않고 제가 물어보면 엉뚱한 소리만 늘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러는 줄 알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지만 아이는 계속 딴짓만 할 뿐 질문에는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해? 하기 싫으면 그만둬! 라고 했더니 아이는 계속 공부하겠다고 애원했기에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몇 분 지나지 않아 다시 원모습으로 돌아갔고 참다 못한 저는 아이에게 버럭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어제 저녁은 저의 화와 아이의 울음으로 하루를 마치게 됐습니다. 아침에 일찍 깨어 옆에서 눈이 통통 부은 채 곤히 자고 있는 아이를 보는 순간 아이에게 화를 냈던 제가 너무 미안했습니다. 아이를 꼭 안아주니 아이도 잠결에 손으로 제 목을 꼭 껴안는 것이었습니다. 아이가 잠에서 깬 뒤 어제 크게 화를 내서 미안하다고 아이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낮에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못했다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었다면서 집에 돌아와 엄마와 좀 밖에 나가 놀고 싶었는데 놀지 못하고 또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싫어서 딴짓을 했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내가 별스럽게 행동했을 때 엄마가 내 마음을 먼저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라고 사과를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단어는 별스럽다입니다. 보통과는 다르게 이상스럽거나 격에 맞지 않게 생뚱 같다는 뜻으로 평소의 패턴에서 벗어나 뭔가 이상하게 느껴질 때 활용하며 오늘은 별스럽게 배가 아파난다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쓸 수 있습니다. 몸의 컨디션은 물론 사람의 행동이나 분위기가 평범하지 않고 어색하게 느껴질 때도 남들과 구별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수공예품, 풍경, 사람의 개성 등 독특한 매력이 느껴지는 대상에 두루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평소와 달라 이상한 기분이 들 때 혹은 남다른 특색을 가진 물건을 만났을 때 오늘 배운 별스럽다를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알쏭달쏭 우리말 프로는 순 우리말의 문을 두드리는 것에서 시작해 이제는 우리말의 푸른 숲속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평소 흔히 쓰지만 아리송했던 단어의 진짜 얼굴을 마주하고 옛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고스란히 담긴 속담과 성구의 풍경을 발견하는 즐거움. 내일 이 시간에도 알쏭달쏭 우리말과 다시 만나요.

0: 도시 고품질 발전을 견인해 현대화 인민 도시를 적극 건설하고 있습니다. 상해 황포구 반송원로 가도 시민 신촌 주민구에서 주민 조공리 씨는 거주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조공리 씨는 새로 지은 가옥에 목욕탕도 있고 정원도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올 7월 상해시를 고찰할 때 정부는 그동안 주거지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상해시 주택관리국 부국장 랭우경은 변기에서 주방위생까지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중들의 관심사를 초자리에 놓고 도시재생, 기층서비스 등 특별국채를 발행해 도시가스, 급수, 배수, 난방 등 지하 배관망의 건설과 개설을 지원했습니다. 기존 공정관리처 주임 도령문은 겉으로 보면 하나의 작은 공원과 주차장에 지나지 않지만 사실상 5만 7천 립방미터의 비물과 오수조수를 조절하는 단지라고 말했습니다. 강원할시 해당 조수조절단지는 이민이 건설하고 이민도시는 이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곳이므로 도시 건설은 반드시 살기 좋은 것을 초자리에 두고 가장 좋은 자원을 이민에게 돌려야 합니다.
1: 민정부와 전국 로령 방공실이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2025년 위탁 서비스뿐만 아니라 일부 재활 훈련도 제공합니다.

0: 2025년 말까지 전국의 로년 보소 식당은 8만 개, 매일 접대하는 로인은 연인 수로 300만 명에 달합니다. 2025년 전국에서 운행한 관광 열차는 2,485편, 격지 양로 인수는 연인 수로 8천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한편 국가 로년 대학은 전국 로년 교육 공공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79만 3천 개 학과 지원을 자원하고 연인 수로 2억 6천만 명이 학습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방은 양로 산업 모델을 모색하고 다차원, 다양한 양로 서비스를 제공해 로인들이 아름다운 노후 생활을 누리게 했습니다. 섬서선 보계시 위빈구, 민정국 부국장 류빈은 실버 경제 차량을 중점적으로 장대시키고 양로 서비스 체계를 승격시키며 특색 실버 브랜드를 내고 실버화 소비의 새로운 업태를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화 양로 보급을 다치고 양로에 관한 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전역 양로와 격지 양로가 협동 발전하는 현대 실버 경제 체계를 전면 구축해야 합니다.
1: 전국 여러 지역에서 최근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전개해 발을 건군 자를 경축하고 혁명 요전자를 계승하며 국민의 정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 해방군 건군과 남창 발을 봉기 99조년을 경축하기 위해 발을 탐방 계열 기념 행사가 이를 남창 발을 봉기 기념관에서 가동되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남창과 무한도 지역의 련동으로 진행된 남창 봉기 직전의 결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되돌아보았습니다. 발을 탐방 계열 행사는 11월까지 계속되며 탐방단은 20여 개 도시를 방문해 사료와 유물을 접수하며 고솔사를 정리할 예정입니다. 남창 발을 봉기 기념관 보관장은 혁명 유전자 자원을 잘 보호하고 계승하며 활용하여 혁명 선배들의 정신이 새 로승에서 우리의 분투의 힘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건군절을 앞두고 신강 보강시 위문 모내소분들은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을 갖고 해발 4,000m 이상의 고원
0: 한 장이 료년 경기구에서 무려 76억 원에 달하는 전사슬 연동 소비를 견인하며 동북진흥이 일조는 소비의 새 엔진으로 부상했습니다. 이를 저녁 동북 슈퍼리그 6라운드에서 대련팀이 홈장에서 개서팀과 맞붙어 4대0으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6만여 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련 사업한 축구장은 만석을 이루었고 티켓을 끌어오고 자신감도 높여주었으며 더 중요하기는 전반 도시의 활력을 안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1: 일상 순찰 관리 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불법 행위를 법에 따라 동줄 나비 고기 등도 있어 보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료해한 데 따르면 황암도 산호초 생태계는 암석을 형성하는 산호 13과 36속 13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코 북부의 면적이 1.8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초 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내에 조산 산호 평균 피복률이 38.8%에 달하고 수많은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자연자원부 남해구 국장 뢰파는 관련 국가의 불법 조언과 빈번한 무단 침입 행위는 황암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9월 중국이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설립한 후 관련 국가의 무단 침입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황암도 산호초 생태계의 보호 가치는 아주 큽니다. 산호백화 현상, 요해 생물 폭발, 열대 저기압 피해, 그리고 일부 국가 불법 행위와 무책임한 행위 등 원인으로 현재 산호초 생태계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자원부 국제협력국 시장 진단홍에 따르면 관리 방법은 16
0: 발전 설비인 화능창강 원자력 발전 2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중 절강 금칠문 원자력 발전 2기 프로젝트와 광동 태평령 원자력 발전 연간 900만 톤 이상에 달합니다. 오상주임은 활용 1호를 개발하고 건설하는 과정에 상하류 기업을 600여 개 견인함으로써 완전한 산업사슬 공급체를 형성하고 중국 제조산업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표했습니다.
1: 이스라엘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 이란에 대한 중대 군사 공격을 비준하려 하지만 관련 계획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아라그치 부상이 8월 1일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과 터이기 외교부상과 통화했습니다. 아라그치 부상은 통화에서 모험적 행동을 취하지 말 것을 미국에 경고하면서 이란은 국가 주권과

0: 안전, 영토 완장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고 모든 왔습니다.
1: 나는 깨끗한 초수지에서 왔습니다.
0: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1: 수도 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0: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1: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0: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2: 스페이스X 창시자 일론 머스크를 설득하고 우크라이나 군이 스페이스X 산하 위성시 인터넷 시스템 스타링크를 통해 러시아 경내에 탄도미사일 발사 장치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면 러시아는 스타링크와 유사한 저궤도 위성 시스템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북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 회의에서 나토 정상회담에 한 약속을 뒤집고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요격탄을 생산하는 권한을 우크라이나에 아직 부여하지 않았다고 비유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가 영내에서만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외신의 보도를 종합해보면 푸틴 대통령이 언급한 위성 시스템의 이름은 려명 위성군입니다. 올 3월 이미 16매 위성을 발사했고 향후 몇 년간 위성 수가 900매에 달할 것입니다. 려명 위성군은 올해 말 테스트를 진행하고 2027년 상업 운행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스타링크 사용 권한을 더 많이 원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였습니다.
3: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4: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5: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4: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6: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4: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심층 보도.
7: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초점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보도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은입니다. 먼저 계절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글로벌 남방국가의 현대화에 중요한 계시를 제공하는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여러 도전에 부딪힌 유럽의 경제 회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1: 오늘 사요정 법관님이 그 주문서를 현장에 갖고 나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사법봉사센터 방문 기록부가 왜 법정 주문서로 불리우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 네, 그러죠. 사법봉사소 방문 기록부는 그늘레 관할군의 주민과 간부들이 주동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법정을 찾아오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 반영한 법률 요구, 법률 문제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다수는 소송에 들어가지 않은 분쟁이나 문제들입니다.
3: 우리는 이 문제들을 모두 기록해 두었습니다.
2: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은 2021년 7월 2일 우리 마을의 한석이가 전화로 반영한 문제입니다.
1: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2: 네, 맞아요. 네, 맞아요.
1: 시간, 방문자, 방식 등이 상세히 기록.

0: 시작되어 있네요.
1: 그렇습니다. 마을의 합작기업이 민박을 경영하기 위해 용사를 하려면 마을의 보성이 필요했는데 이때 기업은 역보성을 제공해야죠. 하지만 농촌의 많은 간부들은 이런 보성, 역보성 업무를 처리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0: 이런 단어들을 아예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1: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마을 간부는 자신이 서명을 해야 할지 도장을 찍어야 할지 망설이게 되었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되는 한편 성과는 또 내야 되겠고 고민이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 그 고민을 터놓았던 거죠. 그는 우리 법정에 시간을 내 해당 문제를 분석해주고 위험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7월 7일
0: 네, 또 기록이 있네요.
1: 아, 네네.
0: 답방인 셈이죠.
1: 네, 그래요. 우리는 기록부를 보고
2: 사회주의 법치체계의 보완을 향후 5년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주요 목표와 과업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럼 이 목표와 과업을 둘러싸고 어떻게 전면적인 의법치국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3: 法律的生命力在于实施，法律的权威也在于实施。法令行则国治，法令持则国乱。各级国家行政机关、审判机关、检察机关是法律实施的重要主体，必须担负法律实施的法定职责，坚决纠正有法不依、执法不严、违法不究现象，坚决整治以权谋私、以权压法、徇私枉法问题，严禁侵犯群众合法权益。
1: 방금들은내용은습금평총서기가2014년9월5일전국인민대표대회창립60주년경축대회에서한연설입니다법령이시행되면나라가다스려지고법령이느슨해지면나라가오지러워진다는이말은잠불원술사에나오는말로법령이제대로시행될때나라가안정되고법령이효과적으로집행되지못하면나라가혼란에빠진다는뜻입니다잠불원은동한철학가이자정론가인왕부가편했습니다술사편에서는법령이시행되면나라가다스려진다는논리를증명하기위해매우생생한예를들었습니다동한효명제시기경주에서무제를선발했습니다무제는수제를의미합니다명제가형주의무제를불러형주에어떤특별한일이있는지를물었습니다그러자무제는경주에큰도적이9명있는데현지관리들이수차잡아들이려했으나모두실패했다고답했습니다명제는무제가관할하는지역에도적이창궐하다는사실을알고관할지역에도적이나타나는데도잡지못하니어찌무제라할수있겠냐며대노했습니다도적도잡지못한자가어찌훌륭한인재로선발될수있냐는것이죠명제는즉시무제에게곤장수백대를데리고관직을박탈한뒤자사와태수에게도그책임을물었습니다그러자열흘만에도적이잡혀처형당했습니다왕부는이사례를통해도적을소멸하는것은엄명한법령에달려있지자전사면에달려있지않다고말했습니다즉도적을근절하려면엄격한법이필요하지반복된사면으로는

0: 기본이요 바른 도리는 수련의 필수이니라. 훌륭한 나무는 마침내 대들보가 되고 단단한 강철은 갈고리가 되지 않을 것이라. 창고가 가득 차면 쥐와 참새 기뻐하고 풀이 다 사라지면 토끼와 여우 근심하네. 사책의 가르침이 있거늘 후손에게 부끄러움을 남기지 않도록 하라. 이 시는 관리로서의 보성이 법을 엄하게 집행하고 백성을 위해 정의롭고 강직하게 살았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1: 교수님의 멋진 해설을 감사드립니다.
2: 지금까지 개를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생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이었습니다.
3: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4: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이어서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글로벌 남방 국가의 현대화에 중요한 계시를 제공하는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3: 이슈되는 사건 사고와 뉴스에 대해 자상한 설명과 분석을 진행하며 사건 내면의 숨은 의도를 파헤쳐드리고 해외 학자, 전문가들의 생각을 전해드리는 분석과

짐바브웨 아프리카 민족연맹 애국전선 소속 싱크탱크인 지트보 사상정치학원 원장 이스마일 마다는 중국 공산당의 105년 분투과정은 한나라가 국정의 차관에 실정에 부합되는 발전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표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을 이끌고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함으로써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현대화의 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계시를 제공했습니다. 아프리카 민족연맹 애국전선 소속 싱크탱크 책임자인 마다는 중국 공산당의 국정운영 경험을 장기적으로 연구했습니다. 2025년 3월 복건성에서 열린 제2회 무의론단에 참가한 마다는 현지의 농촌과 기업, 과학연구기구에 심입해 고찰과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여러 나라에서 온 학자들과 함께 중국식 현대화를 둘러싸고 교류를 진행했습니다. 마다는 중국의 발전은 현대화 도시 건설일 뿐만 아니라 일반 농촌의 발전 변화와 인민교들과 함께 간부 양성, 현대화 건설, 정당 관리 등 이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게 교류했습니다. 마다는 오늘날 갈수록 더 많은 글로벌 남방 국가들이 중국과 중국 공산당을 리해하고 중국의 실천을 통산당은 간부 양성, 국정 운영과 사상 리론 건설을 둘러싸고 효과적인 교류를 진행하고 쌍방의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아프리카 민족연맹 애국전선의 집권 능력을 강화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마다는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중국의 빈곤 해탈 경험의 계시를 깊이 관심했습니다. 중국 짐바브웨 농업협력시범촌, 중국 윤초지원기술 프로젝트 등은 현지의 농업생산력의 향상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현지의 청년과 여성들을 위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마다는 중국의 발전 경험이 말해주듯이 빈곤 해탈은 단기적 구조가 아니라 발전의 내생 동력을 끊임없이 증강해 실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올 5월 1일부터 중국은 아프리카 수교국 53개 대 무관세 조치를 전면 실시했습니다. 짐바브웨의 불

블루베리, 아보카도 등은 무관세 정책에 힘입어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마다는 아프리카 국가에서 이는 더 많은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산업 성격을 추진해 원자재 수출을 고부가가치 제품 수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이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확대하고 광범한 발전 도상국과 함께 발전 기회를 공유하는 것은 글로벌 남방 국가와 함께 발전하고 번영하려는 중국의 확고한 언약을 충분히 구현했습니다. 지금까지 분석과 설명 코너 시간이었습니다. 노래 한 곡 보내드립니다.

0: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1: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2: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1: 비닐 주머니 한 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1: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2: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1: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 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2: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3: 계속해서 뉴스 추적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여러 도전에 부딪힌 유럽의 경제 회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2: 국내외 초점 뉴스, 분쟁이 심각한 사건 사고, 이슈되는 소식과 관련해 자세히 보도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사건의 전후와 표소를 지속적으로 알아보는 뉴스 추적 시간입니다.

0: 사건의 진모를 깊숙이 파헤치고 원인, 경과, 결과까지 지속적으로 알려드리는 뉴스 조작 시간입니다.
1: 유럽동맹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 4분기 유로존 경제가 온건하게 회복되면서 통화 압력이 다소 완화했습니다. 에너지 공급의 충격을 거친 후 유로존 경제는 점차 성장이 무기력하고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난국에서 벗어나 심체의 그림자에서 한계가 상대적으로 안정된 국면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유럽 동맹의 경제 회복은 여전히 여러 도전에 직면했으며 회복 기반은 확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올 들어 유럽 경제는 먼저 상승세를 긋다가 안정을 유지하는 궤적을 그렸습니다. 연초에 시장은 유로존 경제가 온건하게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이 설정한 2% 목표를 돌파하고 5월에 한때 3.2%까지 상승했습니다. 처음 중요한 통화 정책 조정을 진행한 세계 주요 중앙은행입니다. 연중에 들어 물가 상승 압력이 다소 완화했습니다. 유럽동맹 통계국에 따르면 올 6월 유로존의 통화 팽창률이 2.8%로 하락했습니다. 유럽동맹위원회의 7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판매 가격 상승에 대한 기업의 얘기가 4월에 높은 수위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향후 12개월간 가격 상승에 대한 소비자의 얘기도 갈증 하락했습니다. 분석가들은 표면적으로 수치가 회복했지만 유로존 경제 회복에 지속 가능성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의 충격, 지연 충돌의 류출, 내부의 구조적 모순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성장 전망은 밝지 못합니다. 외부 환경 면에서 중동 정세의 미래 추세가 주요 위험 부담이 됐습니다. 최근 국제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해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에너지 공급의 중단 위험 부담이 고조되면 통화 압력이 재차 고개를 들 것이고 경제는 여전히 속도를 잃을 위험 부담이 따릅니다. 네덜란드 국제그룹 경제학자 베르트 콜레이는 중동 정세에 지속적이고 심각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한 유로존 GDP는 온건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회원국의 경우 성장 동력의 분포가 불균형적입니다. 올 2, 4분기 GDP 수치를 발표한 회원국 중 아일랜드는 3.9%라는 전월 대비 성장률로 선두를 달렸고 리트바는 1.7%, 스웨덴은 1.4%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벨지크와 오스트리아의 성장률은 꼴찌로 모두 제로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유로존의 주요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의 2, 4분기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모두 0.2% 증가하고 에스파냐는 0.7% 증가했습니다. 핵심 대국의 성장이 부진한 것은 지역 회복 기반이 탄탄하지 못함을 반영합니다. 아일랜드에 대량의 다국적 기업이 모였기에 경제 수치는 기업 자산의 재편, 지식 재산권 이전 등 다국적 회계 활동의 영향을 쉽게 받으므로 파동이 흔히 비교적 큽니다. 아일랜드를 제거하면 유로존의 2, 4분기 경제는 전분기 대비 성장률이 0.3%로 떨어질 것입니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유로존의 성장 얘기를 제약하는 구조적 고질병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생산성이 낮고 감독관리가 복잡하며 기술 혁신이 느린 등 요소가 총체적 경쟁력을 제약하면서 유로존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누실될 위험 부담에 직면하셨습니다. 오늘의 뉴스 수석 시간이 마칩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염견의 창 프로입니다. 주시장 감독관리국에서 우리 주 각 현시의 농산물 도매시장, 농산물 시장 책임자 및 식용 농산물 판매자들에게 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고지서에는 농산물 품질 안전 승낙표준 도달 합격증에 대해 명확한 요구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고지서에 따르면 2026년 2월 1일부터 농산물 품질 안전 승낙표준 도달 합격증 관리 방법이 시행됐는데 농산물 시장 운영자는 외부에서 드리는 식용 농산물 품질 안전 승낙표준 도달 합격증을 반드시 엄격히 확인해야 하며 증명서가 없는 제품은 샘플 검사 또는 쾌속 검사를 통과한 후에만 물품 입고를 허용하도록 되었습니다. 또한 판매 기업은 증명서를 갖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고 입고 검사 및 증빙 자료 보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표준 도달 합격증은 농산물 생산업체 및 경영 주체의 해당 제품이 품질 안전 기준을 준수했다는 법적 증명으로서 시장에 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심증과 신분증으로 간주됩니다. 적용 범위는 채소, 과일, 찻잎, 가축류, 달걀, 양식 수산물 등이 포함되며 증명서에는 승낙 사항, 제품 정보, 원산지, 발급 일자, 승낙 주체 등의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발급 및 수령 기록은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해야 합니다. 고지서는 법적 책임도 함께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장 운영자 및 판매자가 검사 및 보관 의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시정해야 하고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정황이 엄중할 경우 생산 및 영업 중단 처분을 받아 판매 허가증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주시장감독관리국 책임자는 농업농촌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농산물 판매 과정에 대한 감독과 검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업주체들이 증명서를 제대로 소지하고 증명서와 함께 농산물을 판매하도록 하여 대중들의 혀끝 안전을 실제적으로 지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2024년 전성 우량종 유구 냉동정액 보조금 대상이 실시된 이래 우리 조는 유구 개량을 주선으로 틀어지고 우량종 공급, 기술 봉사, 정책 보장을 협동적으로 추진하면서 우량종 보급 범위를 안정적으로 확대, 집중 양성, 1대1 방문 지도를 통해 번식원들의 실제 조작 봉사 수준을 효과적으로 제고했고 조밋 현시 도급 정보화 관리를 실시하고 전담일꾼이 대상 정보의 동태 업로드를 책임지게 하여 냉동정액 사용 상황이 추적 가능하고 조사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조에서는 유구 우량종 보조용 냉동정액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독과 지도를 강화해 정책 혜택이 사육호들에게 곧바로 전달되도록 추진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주에서 루개로 사용한 유구 우량종 보조용 냉동정액은 1745제에 달하며 성공적으로 태어난 송아지는 14,664마리에 달합니다. 이상 염변의 창 프로를 마칩니다.
1: 거리 골목마다 새로운 재미가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색다른 풍경이 보이며 매 풍경마다 정취가 넘치는 이곳은 삶이 머무는 곳 연길입니다.
2: 독특한 민족 문화 매력을 느끼고 축구 고향의 활력과 열정을 만끽하며 전통 음식의 맛을 체험할 수 있는 연길에 오셔서 연길 라이프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나무에 기대어 있는 모양입니다. 네, 사람이 나무 그늘 아래 기대어 있는 모습, 평화롭고 여유롭죠. 네, 하던 일을 멈추고 편안하게 쉬는 시간은 열심히 살아온 이들만이 누릴 수 있는 소중한 감정, 기쁨입니다. 네, 그런 월요일 오후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조피디와 함께하는 데이트 지금 바로 떠납니다.

저 PD의 FM 데이트 오늘 방송의 문을 열었습니다. 오프닝 곡은요, Wonderful Tonight 노래로 시작했고요. 네,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저 PD의 FM 데이트 한 주의 시작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주의 시작 코너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하루 어떻게 보내셨는지, 현재 어디서 뭘 하시면서 라디오 듣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실시간 참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저희 공식 계정 FM88Z의 최애호 PD 그리고 제 개미챗 졸광 한어병음 그대로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오늘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한 주의 시작 코너,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 함께하고 있고요. 네, 이제 오늘의 첫 번째 참여 문자, 네, 일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더위가 조금은 사라진 것 같습니다. 더위에 약한 저인지라, 요즘 날씨가 딱인 것 같네요. 하고 보내주셨네요. 그래요. 이제 무더위가 조금씩, 네, 우리 곁에서, 네, 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도 아직은 덥습니다. 네, 그래요. 더위 조심하시고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 이런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 인터넷에서 옷을 구매했는데 사이즈를 잘못 누른 겁니다. 그래서 내심 걱정했는데 마침 도착하고 입어보니 딱 맞는 겁니다. 이런 것이 의외의 행복이겠죠?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런 사소한 행복, 네, 자주 나타납니다. 다만 우리가 이걸 인지 못하고 잘 모르고 그냥 넘어가기가 일쑤인데, 일상 속에서 이런 소소한 행복, 네, 또 본인 스스로 깨우치고 누리는 것이, 네,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요. 참, 네, 문자 참여 감사하고요. 좋은 하루 또 되시길 바랍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일상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안녕하세요, 피디님. 아, 한 주가 또 이렇게 시작됐네요. 정신없이 바삐 보내다 보니 오늘이 무슨 요일인지도 잘 모르겠고, 주말이 왔다 갔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네요. 네, 그래요. 우리가 이제 일상에서 또 반복되는 하루, 거기에 또 일이 너무 많고 지친 하루가 반복되다 보면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네, 어제가 그저께였는지, 그저께가 어제였는지 이렇게 헷갈릴 정도로, 네, 또 바삐 도래치다 보면 아, 왜 이렇게 네, 열심히 살아야 하나 하는 그런 자괴감 또 생길 때도 있더라고요. 그래요. 또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기운 내세요. 제가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피디님. 요즘 너무 더워서 운동을 쉰 지가 거의 한 주에 시작구나. 오늘도 다양한 여러분들의 일상 보고와 함께 했고요. 아쉽지만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1: 선택과 그것에 따른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이때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것은 선택의 결과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지은 인연의 과보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괴로워하거나 원망할 일은 없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공감이 되는 좋은 글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잠깐 노래 한곡 보내드립니다.

건강해야만이 사랑도 있고 행복도 있는 법입니다. 아래에는 의사도 인정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아주 귀중한 정보입니다. 최고의 미용은 잠자기. 네, 이런 말은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최고의 폐영양제는 바로 심호흡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최고의 한감제는 달리기. 네 번째로 최고의 미백은 자외선 차단. 다섯 번째로 최고의 장수약은 많이 웃는 것이다. 여섯 번째는 가장 확실한 노후는 돈을 모으는 것이고요. 일곱 번째, 좋은 만병통치약은 물을 자주 많이 마시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가장 좋은 보약은 발을 담그는 것. 아홉 번째, 가장 좋은 건강관리는 마음가짐이라고 합니다. 아홉 번째 중에서 우리 여러분들은 몇 가지가 본인한테 어울리는지요? 이 마음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마음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선하게 해피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외서 옆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고 다 잃어버린 다음에 아, 왜 그때는 그랬을까 하는 후회를 하게 될까요? 사랑도 잃어봐야 사랑이 소중한 줄 알고 건강도 잃어봐야 건강이 최고인 줄 압니다. 사람도 잃을 때가 또 가장 빠르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나한테 소중한가, 그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건 아주 현명한 선택입니다.

정선하게 해피 라디오는 매일 1시 30분부터 2시 사이로 방송되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들 뭐 친구들끼리도 하는 이야기인데요. 운도 실력이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 운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다고 저절로 찾아오는 법은 없습니다.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뭔가가 뚝 떨어지듯이 찾아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무언가를 꾸준히 하거나 최선을 다해 살다 보면 어느 날 문득 까꿍 하듯이 불쑥 찾아오는 게 운인 것 같습니다. 또한 행복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 결국 최선을 다해서 잘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습니다.

만남은 인연이고 관계는 노력입니다. 이 인연은 우연히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긴 기다림 끝에 꼭 필요한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연이라고 합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술잔을 부딪혀도 밥 한 끼 같이 먹어도 우리는 그것을 소중한 인연이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젊었을 때보다는 나이가 들면 조금 외롭다, 고독을 많이 느낀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게 사는 10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매일 안부를 묻는 사람, 그 인연을 지키세요. 그리고 전화 받을 사람이 있으면 이미 복이라고 합니다. 내 얘기를 들어주는 한 명, 그걸로 충분합니다. 만나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을 곁에 두세요. 서운함은 빨리 털어야 마음이 편해집니다. 웃는 얼굴이 사람을 불러옵니다. 감사의 인사는 그때그때 전해주고요. 같은 취미를 나누는 모임에 참여를 해보세요. 먼저 연락하는 사람이 관계를 지켜줍니다. 생일이나 기념일은 챙겨주세요. 나이 들어도 외롭지 않게 사는 10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여러분들의 마음의 양식이 가득 차있는 그런 시간이었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지금까지 정선아였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인데도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중요하고 잘났다는 생각은 또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쁨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을까요? 마복자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내 겨울의 아리랑.

여러분, 화를 낼 때 실수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네, 화난 채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주숙 가수의 노래입니다. 해란강 여울소리.

오래 친구일수록 예의를 갖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가장 편안한 자세로 대합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대할 마음도 느끼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나를 당연히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대수롭지 않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린색하고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요? 네, 커피를 가져다주는 레스토랑 종업원에게는요,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서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운해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한두 번 인사를 나눈 사람과 마주하듯이 친구들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되겠네요. 네, 박은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눈이 내리네.

네, 물론 너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힘이나마 될수 있다면요. 이 프로가 존재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항상 힘들다고 생각될 때 가끔은 이렇게 또 긍정의 말들을 듣다 보면은요. 아, 다른 사람도 나와 별반 다르게는 살지 않는구나 하면서 힘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모든 갈등의 해결책은 솔직함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서툴렀다고, 내가 유치했다고, 내가 이기적이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 것을 우리는 지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무장하고,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읽어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세계 명작 소설인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하이디는 슈피리가 7년 동안 정성을 기울여서 쓴 작품입니다. 슈피리는 이 작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죠. 알프스 소녀 하이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이디라는 소녀의 맑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구불구불 이어져 저 아랫마을까지 내려다 보였지만 하이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하이디는 뒤로 처진 것 같았습니다. 아, 저기 있네. 저 아랫마을이야. 피터하고 염소떼를 따라 벼랑으로 올라가고 있어. 피터가 있으니 걱정할 것 없어. 잘 돌봐줄 거야. 그건 그렇고, 테데, 어서 할아버지 이야기나 좀 들려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찾아올 거예요. 어린아이치고는 꽤 똑똑해서 자기가 할 일은 잘 알고 있거든요. 염소 두 마리와 오두막밖에 없는 할아버지께 가더라도 틀림없이 잘 해낼 거예요. 그런데 테데, 할아버지는 옛날에 부자였어? 아주머니의 끈질긴 질문에 테데는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농장을 가진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노름을 하는 바람에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 일로 심한 충격을 받아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져 버린 할아버지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나폴리에 가서 군대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곳에서 싸움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년 만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고향인 돔대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태도에 할아버지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런 마을에는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거야. 그 뒤 할아버지는 데르폴리로 이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들은 목순 일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어른이 되어 태대의 언니인 아델 하이드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부터 2년 정도 지났을 무렵 할아버지는 사람들과 점점 더 말을 하지 않게 되었고 목사와도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할아버지는 혼자 산속으로 들어가 그곳에 오두막을 짓고 살면서 마을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들 부부 사이에는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대태와 그녀의 어머니가 맡아 길렀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라가츠 온천의 호텔에서 일을 하던 대대는 아이를 잠시 이웃 마을에 아는 사람에게 맡겨두고 하이디의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하이디에게는 할 만큼 했어요. 이번에는 할아버지 차례예요. 프랑크푸르트의 새로 구한 일자리 조건이 너무 좋기 때문에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요. 산 중턱까지 올라간 아주머니는 대태에게 잘 가라고 인사를 건네고는 길가에 있는 낡고 허름한 오두막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 오두막은 조금 전 하이디와 함께 있던 소년 피터의 집이었습니다. 아주머니는 피터의 할머니에게 맡긴 일감을 찾으러 온 것입니다. 피터의 할머니는 물레로 실을 뽑아주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피터는 매일 아침 데르플리 마을까지 내려가 마을의 염소들을 몰고 산속에 있는 싱싱한 풀을 염소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염소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가 마을에 도착하여 휘파람을 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자기 집에 염소를 데려가기 위해서 몰려 나옵니다. 피터는 그 아이들과 한바탕 놀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름의 피터는 바로 이 시간에 친구들과 놀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습니다. 맨발에 반바지를 입고 경쾌하게 걸어가는 피터. 풀과 돌을 깡충깡충 뛰어넘으며 올라가는 염소들의 뒤를 따라 옷을 잔뜩 껴입은 여자아이가 힘겹게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아이가 갑자기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더니 신발과 양말을 벗어던지고는 빨간 숄과 코트 그리고 두꺼운 옷들도 모두 벗어버렸습니다. 짐을 들고 오는 것이 귀찮아서 이모 대태가 아이에게 옷을 잔뜩 껴입혔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자아이는 면 속옷만 걸치고 시원한 바람 속에 마음껏 기지개를 켜고는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는 것처럼 언덕을 힘껏 뛰어 올라갔습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즐거운 독서 시간 되었나요? 네, 오늘 명작을 만나다 시간에는 제가 요한나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장선자 진행의 김혜연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이 시작의 해에 각지에서 현지 실정에 맞춰 도시 재생의 제반 업무를 추진하고 도시 고품질 발전을 견인해 현대화 이민 도시를 적극 건설하고 있습니다.
0: 우리나라 노년 사회 보상 수준이 안정적으로 제고되고 양로 서비스 시설망이 지속적으로 보완되었습니다.
1: 각지에서 8일 건군절 경축 활동을 개최해 혁명 요전자를 계승하고 국민의 정을 결집했습니다.
0: 중동 주재 미국 대사관들이 지역 긴장 정세 고조를 경고했습니다.
1: 뉴스에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0: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금형 정서기는 도시 재생을 고품질로 추진한 것은 도시 현대화 건설의 중요한 수단으로 이민 도시 리념을 전면적으로 실천하고 이민에게 수요를 묻고 방법을 묻고 효과를 묻는 원칙을 전제하여 도시 재생 제반 오물을 심층적이고 세밀하며 실속 있게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성취감, 행복감, 안정감을 꾸준히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의 시작의 해에 각지는 이민도시는 이민이 건설하고 이민도시는 이민을 위해 봉사하는 원칙을 견제하며 현지 실정에 맞춰 도시 재생의 제반 오물을 추진하고 도시 고품질 발전을 견인해 현대화 이민도시를 적극 건설하고 있습니다. 상해 황포구 반송원로 가도 시민신촌 주민구에서 주민 조궁리 씨는 거주 환경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조공리 씨는 새로 지은 가옥에 목욕탕도 있고 정원도 있어 너무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올 7월 상해시를 고찰할 때 습금형 정서기는 조공리의 가정을 방문하고 주거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정서기는 사소한 일이라고 지나치어서는 안 된다며 대중의 생활은 가정의 일일 뿐만 아니라 국가 대사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청소기는 당장은 도시 사업을 깊이 중시하며 혁신적이고 살기 좋고 아름다우며 탄력성이 강하고 모명하며 지혜로운 현대화의 이민 도시를 건설할 것을 제기했고 도시의 로후주택 단지를 개조하는 것은 그의 중요한 일환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낡고 초라하며 공용 주방과 화장실을 사용해야 했던 과거에서 지금은 집집마다 주방과 화장실을 따로 갖추고 엘리베이터와 화원을 함께 사용하는 반송원로 가도 시민신촌 주민구는 그동안 주거지를 크게 개선했습니다. 상해시 주택관리국 부국장 랭호경은 변기소 주방위생까지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이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이 크게 편리해졌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대중들의 관심사를

0: 돗자리에 놓고 도시 재생, 기층 서비스 등 민생 사업의 뿌리를 두며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정감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것입니다. 낡은 주택 단지에 대한 개조는 대중의 획득감, 행복감, 안전감을 제고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15차 의회는 전망 계획 기간 전국적으로 착공하고 개조한 도시 로후 주택 단지는 11만 5천 개, 완전한 지역사회 건설 개조를 실시한 지역사회는 5천 개 달해 고품질의 도시 생활 공간을 형성했습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고정자산투자사 책임자 관봉에 따르면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주택과 도시농촌 건설부와 함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해 도시가스, 급수, 배수, 난방 등 지하 배관망의 건설과 개설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 1,600억 원의 자금을 배치해 관련 도시 지하 배관망 건설의 단점을 다그쳐 보완함으로써 인민 대중의 안정적 생활을 확보했습니다. 량원 주거 수수는 인민 도시 리념을 실천하는 기본적 요구이고 회복 탄력성이 강한 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인민 도시의 힘과 오수 조수를 조절하는 단지라고 말했습니다. 강원할 시 해당 조수 조절 단지는 도시 침수 현상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스마트 도시 건설은 도시 재생 행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올해 각지는 스마트 도시 건설을 다그쳐 추진한 한편 관리 고효율성을 추구하면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고품질 생활을 창조했습니다. 웅하는 도시 컴퓨팅 센터를 핵심으로 하는 도시 두뇌 체계를 한창 구축하고 있고 강서, 섬서 등지는 인공지능을 통해 주택단지의 관리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사고가 가능한 스마트 도시는 대중들에게 보다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생활을 제공할 것입니다. 올 5월 우리나라 첫 국가급 도시재생 전문계획인 도시재생 15차 의회는 전망계획이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계획은 도시재생의 시간표, 임무서와 로종도를 명확히 하고 주요 지표 10개, 중점과업 23개를 제기했습니다. 주택도시농촌건설부 부부장 진혜상은 민생공정면의 중점은 좋은 집을 건설하고 도시로후 주택단지를 지속적으로 개조하며 완전한 지역사회를 다그쳐 건설하고 도시공공서비스 품질을 제고하는 것이라고 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종합교통체계를 보완하고 도시생태계를 복원하며 고품질의 생활공간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좋은 집을 건설하고 도시로후 주택단지를 지속적으로 개조하며 완전한 지역사회를 다그쳐 건설하고 가도와 공장구를 개조하기까지 혁신적이고 살기 좋고 아름다우며 회복탄력성이 강하고 모명하며 스마트한 현대화 이민도시의 건설은 행복한 생활에 대한 대중들의 추구를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이민도시는 이민이 건설하고 이민도시는 이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곳이므로 도시 건설은 반드시 살기 좋은 것을 초자리에 두고 가장 좋은 자원을 이민에게 돌려야 합니다.
1: 민정부와 전국 로령 방공실이 발표한 최신 수치에 따르면 2025년 말까지 국내만 60세와 그 이상 로년 인구가 3억 2,300만 명을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노년사회 보장 수준이 안정적으로 제고되고 양로서비스 시설망이 한층 더 건전해졌습니다. 2025년 말까지 기초양로보험 가입자 수는 전해 말보다 309만 명 증가한 10억 명, 기본 1호 보험 가입자 수는 13억 명을 초과하고 보험 가입률은 95%, 전국적으로 노인수당을 받는 인수는 5,353만 8천 명이고 사회구조사업 효과성 또한 뚜렷했습니다. 내몽골 통도시 과좌 중기 보강진, 동모리촌 최저생계보장가구 우체하는 얼마 전 60세 생일을 보내고 첫 양로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달 받는 양로금으로 고기와 쌀도 살 수 있고 생활 형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관련 수치에 따르면 우리나라 양로서비스 시설망은 가열층 거전해졌습니다. 2025년 말까지 전국에서 보유한 각종 양로기구와 시설은 39만 5천 개에 달합니다. 각지는 유효사회 자원의 활성화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양로서비스 자원의 최적화 배치를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동성 진암시 육교구는 32년간 운영해온 유치원을 종합양로서비스센터로 개조했습니다. 청교구 보화강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 79만 3천 개 학과 지원을 자원하고 연휴수로 2억 6천만 명이 학습

0: 응급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했습니다. 일부 지방은 양로산업 모델을 보색하고 다차원, 다양한 양로 서비스를 제공해 노인들이 아름다운 노후 생활을 누리게 했습니다. 섬서성 보계시 위빈구, 민정국 부국장 류빈은 실버 경제 차량을 중점적으로 장대시키고 양로 서비스 체계를 승격시키며 특색 실버 브랜드를 내고 실버와 소비의 새로운 업태를 확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화 양로 보급을 다지고 양로에 관한 산업의 심층 융합을 추진해 전역 양로와 격지 양로가 협동 발전하는 현대 실버 경제 체계를 전면 구축해야 합니다.
1: 전국 여러 지역에서 최근 다양한 형식의 활동을 전개해 받을 건군자를 경축하고 형용 요전자를 계승하며 구민의 정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종로기민해방군 건군과 남창 8.1 봉기 99주년을 경축하기 위해 8.1 단방 계열 기념 행사가 1일 남창 8.1 봉기 기념관에서 가동되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는 남창과 무한 두 지역의 연동으로 진행된 남창 봉기 직전회원 왕효동은 노래와 춤으로 보강 인민의 깊은 정을 장병들에게 전달해 모두가 설산 고원에서도 온기를 느낄 수 있게 하려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두 학생 대표가 감사 편지를 낭독하며 변방을 지키는 장병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경의를 표했습니다. 보강시 학생 대표 여구연은 해방군 아저씨들이 이렇게 험난한 곳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모습을 보니 매우 감동스럽고 존경스럽습니다. 이들은 제 마음속의 영웅이자 우리가 보응받아야 할 귀감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열심히 학습하고 실력을 키워 어른이 되어서는 이들처럼 조국에 보답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산서성 훈주시 오대현 남여천 팔로군 본부 예토에서 퇴역 로병들은 경쾌하고 웅장한 혁명 전통 가요를 부르면서 파란만장했던 그 시절을 소환했습니다. 오대현 로병 합창단 장소래 부단장은 우리가 혁명 예토에서 혁명 가요를 부르는 것은 군 생활의 세월을 다시금 되새기고 혁명 선열들을 추모하는 한편 노래로 혁명 정신을 계승하여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의력사를 명기하고 영웅에게 경의를 갖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0: 연영, 길림, 흥룡강, 내몽 이 티켓 한 장은 또전 도시에서 통용되는 소비복지권이기도 합니다. 경기기간 심양시 전역에 료식업, 숙박업, 목욕업 등 업계 매출이 크게 상승했습니다. 심양시 류극빈 부시장은 경기 개막 이래 전시회 누적 관광객이 4,02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라운드 동북 슈퍼리그에서는 총 8개 출전 도시가 참여했고 가장 비싼 티켓 가격이라도 19.9원 미만이었습니다. 이런 저렴한 가격의 티켓 한 장이 수십억 규모의 소비를 견인할 수 있었던 핵심은 바로 서민 친화성이 있습니다. 심양 서탑 먹거리에서 가게 주인 심가 씨는 5만 원으로 경기의 서민 투자상이 되었습니다. 심가 씨는 동북 슈퍼리그를 후원하는 마음으로 닭갈비를 사러 오는 팬들이 많다며 그 효과는 현재 기대 이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족발 브랜드 창시자 손려려 씨는 이번 기회를 잘 포착하고 경기 인기를 활용해 브랜드 판매량을 약15% 향상시켰습니다. 손려려 씨는 과거에는 꿈도 꾸지 못할 일이었다며 지금은 꿈꿀 필요도 없이 실질적인 참여자가 되어 수익을 도모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의 축구 경기가 진정으로 방문객 유입에 따른 경제 수익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산업의 소득 증대를 실현했습니다. 현재까지 심양 경기장 밖 경기 관람지의 누적 축구 팬은 436.9만 명에 달했습니다. 심양시 류극빈 부시장은 이번 경기는 인기와 동시에 소비를 끌어오고 자신감도 높여주었으며 더 중요하게는 전반 도시의 활력을 안겨주었다고 말했습니다. 연영성 전역에는 상권, 야시장, 공원, 문화관광단지를 두루 아우르는 866개 경기장 밖 경기 관람지가 들어섰습니다. 6개 핵심 경기일 기간 전성 제2현장의 직접 매출은 10억 9천만 원, 전체 련영성 전사슬 연관 소비 견인액은 76억 원에 달했습니다. 련영성 상무청 곽빈 부청장은
1: 자연보호구와 관련된 각종 불법 행위와 교정 위반 행위에 대해 감독 집법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재반관리 조치의 관세를 확보하고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건설과 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연자원부 남해발전연구원 소속 연구원 황화매에 따르면 봉만생물 다양성을 갖춘

0: 황암도 링근해역의 녹색 바다 고북이, 대왕소라, 긴 드리다크나, 붉은 드리다크나 등 여러 멸종 위기 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1급, 2급 보호 야생 동물로 분류된 생물종이 94가지에 달하고 세계 자연보호연맹 멸종 위기와 쥐약종인 나르마게랑 가오리, 혹부리 총줄 나비고기 등도 있어 보호 가치가 매우 높습니다. 료회한 데 따르면 황암도 산호초 생태계는 암석을 형성하는 산호 13과 36소 135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소코 북부의 면적이 1.85평방킬로미터에 달하는 해초 지대가 있습니다. 특히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역 내의 조산 산호 평균 피복률이 38.8%에 달하고 수많은 희귀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자연자원부 남해국 국장 뇌파는 관련 국가의 불법 조언과 빈번한 모난 침입 행위는 황암도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2025년 9월 중국이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설립한 후 관련 국가의 모난 침입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황암도 산호초 생태계의 보호 가치는 아주 큽니다. 산호백화현상, 요해생물폭발, 열대조기압비해, 그리고 일부 국가 불법행위와 무책임한 행위 등 원인으로 현재 산호초 생태계는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자연자원부 국제협력국 시장진단홍에 따르면 관리방법은 16조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관리기재, 보호관리조치, 법률책임 등을 중점 조정했습니다. 황암도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설치
1: 그가 생산에 투입되면 연간 발전량이 180억 킬로와트시,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연간 1,106 그가 활용 1호 2.0 버전 시범 프로젝트로 확정했습니다. 중국 핵공업 그룹 유한회사 활용 후속 기종포 총설계사 오우상은 활용 1호 2.0 버전은 자주적 혁신과 전반 협동을 통해 3대 플러스 선진 압수 원자로 발전 원자력 발전 기술을 선보였으며 이는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의 총체적 동등 경쟁 수준을 전면적 동등 경쟁 부분적 선도 수준으로 격상시킨 중대한 대표적 성과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활용 1호 단열 설비소의 연간 발전량은 100억 도에 달하며 이는 100만 이상 인구를 보유한 중형 도시의 1년간 생산 생활 전기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석탄 감축량이 연간 300만 톤, 이산화탄소 감축량은 연간 900만 톤 이상에 달합니다. 오우상 주임은 활용 1호를 개발하고 건설하는 과정에 상하류 기업을 600여 개 견인함으로써 완전한 산업사슬 공급체를 형성하고 중국 제조산업의 성격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냈다고 표했습니다.
0: 이스라엘의 평가에 따르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현 이란에 대한 중대 군사 공격을 비준하려 하지만 관련 계획이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공개된 예안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이란의 특정 에너지 시설에 대해 종밀하고 제한된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이스라엘을 제1단계 초기 공격에 참여시키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중동주재 여러 미국 대사관이 8월 1일 주의보를 발표하고 중동 지역의 긴장 정세가 갈증 고조될 수 있으므로 중동에는 미국 국민은 항공편 취소 등 상황에 대비해 현지를 떠날 것을 권장했습니다. 이날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요르단, 바레인, 카타르, 아랍연합조정국, 이라크, 오만, 그리고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이 모두 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주요 내용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이란 외교부 아라그치 부장이 8월 1일 파키스탄 육군 참모총장과 터이기 외교부장과 통화
2: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3: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3: 나는 깨끗한 조수지에서 왔습니다.
2: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3: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2: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3: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2: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오늘은 스타링크 사용 권한을 더 많이 원하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언론이 7월 31일 보도한 데 따르면 최근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 등 미국 관원들로 우주 탐사 기술 회사 스페이스X 창시자 앨런 머스크를 설득하고 우크라이나 군이 스페이스X 산하 위성 인터넷 시스템 스타링크를 통해 러시아 경내에 탄도미사일 발사 장치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당면 러시아는 스타링크와 유사한 저궤도 위성 시스템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이 7월 31일 보도한 데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백악관에서 비공개 회동을 갖고 관련 사항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겨울철 전에 러시아 탄도미사일 발사 장치를 정확하게 타격해 러시아의 겨울철 공세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을 막을 것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28일 미국 국회에서 연방 의원들과 회담을 진행하고 스타링크를 통해 러시아 경내 목표물을 타격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사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7월 초에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도 이와 비슷한 요구를 제기했습니다. 공화당 소속 참의원 군사위원회 위원 마이크 론즈는 우크라이나가 중장거리 무기 시스템의 타격 정확도를 높이려면 스타링크를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는 광활한 지역에 대한 무차별 폭격보다 타격 정확도를 높이기를 원하고 있으며 젤렌스키 대통령도 이를 원한다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월간지 애틀랜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젤렌스키 요구를 고려할 것이라고 표했지만 구체적인 승낙은 없었습니다. 머스크 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의 접견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현재 백악관과 미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관, 스페이스X사는 모두 이에 대해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합통신에 따르면 미국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에 대해서 이동조를 줄이기 위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더 많은 스타링크 사용 권한을 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7월 31일 미국 메릴랜드주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나토 정상회담에 한 약속을 뒤집고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 요격탄을 생산하는 권한을 우크라이나에 아직 부여하지 않았다고 비유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우크라이나가 영내에서만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했기에 우크라이나 군이 장거리 무인기로 국경을 넘어 타격을 가하려면 정확도가 낮은 기타 항법 시스템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방위 기업 점화회사의 공동 창시자 중한 명인 제니스 슈틸레만은 국경간 공격 무인기가 스타링크 시스템을 장착하면 러시아 미사일 위협보다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며 이는 공격수를 직접 타격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러시아는 영내에서 스타링크를 사용하는 것을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희겠습니다. 탄소 배출량 정점 도달, 탄소 중립 이런 개념들은 우리와 너무 멀게 느껴지지 않나요? 아니죠. 바로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1: 일회용 비닐 주머니 필요 없어요. 가방 갖고 왔어요.
0: 비닐 주머니 한장 적게 사용하면 탄소 배출량이 0.1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길이 막힐 걱정도 없고 건강에도 좋아 일석이조죠.
0: 매일 자전거를 타면 탄소 배출량 3,200g을 줄일 수 있습니다.
1: 실내외 온도차를 줄이면 온도 균형이 이루어져 감기도 쉽게 걸리지 않습니다.
0: 에어컨 온도를 1도 낮추면 전국적으로 해마다 33억도의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1: 내가 심은 이 작은 나무가 거목으로 자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0: 나무 한 그루가 1년에 흡수할 수 있는 이산화탄소량은 무려 18.3kg에 달합니다. 친환경 저탄소, 우리 모두의 작은 실천이 필요합니다.
1: 나무가 있어야 산이 있고, 대지가 있으며, 나가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 역시 더 나은 세계를 원하시죠?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조선 문제와 중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자상한 보도와 설명을 해드리는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강입니다. 먼저 계절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관평이 좋아하는 전고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글로벌 남방 국가의 현대화에 중요한 계시를 제공하는 중국식 현대화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뉴스 주석 시간에는 여러 도전에 부딪힌 유럽의 경제 회복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애청 바랍니다.

0: 먼저 계열 특별 프로그램 평어근인 습근평이 좋아하는 전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6부 맑음은 하늘과 바다의 본색 여섯 번째 부분입니다.
1: 오늘 사요정 법관님이 그 주문서를 현장에 갖고 나오셨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사법봉사센터 방문기록부가 왜 법정주문서로 불리우는지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2: 네, 그러죠. 사법봉사소 방문기록부는 근일렉 관할군의 주민과 간부들이 주동적으로 전화를 걸거나 법정을 찾아오고 또 다른 경로를 통해 반영한 법률 요구, 법률 문제 등을 기록했습니다. 그중 다수는 소송에 들어가지 않은 분쟁이나 문제들입니다.
3: 우리는 이 문제들을 모두 기록해두었습니다.
2: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은 2021년 7월 2일 우리 마을의 한석이가 전화로 반영한 문제입니다.
1: 아직도 똑똑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2: 네, 맞아요. 네, 맞아요.
1: 시간, 방문자, 방식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네요.
2: 그렇습니다. 마을의 합작기업이 민박을 경영하기 위해 용사를 하려면 마을의 보증이 필요했는데 이때 기업은 역보증을 제공해야죠. 하지만 농촌의 많은 간부들은 이런 보증, 역보증 업무를 처리해본 경험이 없었습니다.
1: 이런 단어들을 아예 들어보지 못했을 수도 있죠.
2: 네, 그래요. 그러다 보니 마을 간부는 자신이 서명을 해야 할지 도장을 찍어야 할지로 기다리고만 있다가 모순과 분쟁이 법정에 제기되어 우리가 나서 해결해야 할 때는 이미 격포된 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많은 모순과 분쟁의 실마리는 사소한 일에 불과합니다. 다만 오랜 시간 누군가가 지도를 해주지 않고 해결 방식을 알려주지 못해 문제가 불거졌을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주동적으로 다가가 대중들의 법적 수요를 대하고 제때 법률 도움을 제공하면 많은 소송과 분쟁을 피면할 수 있습니다.
1: 네, 오늘 두 분께서 제작 현장까지 나와 이런 이야기를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 사상 해석인 한진봉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4: 그럼 계속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 미래 발전으로 볼 때 전면적 의법 시국은 우리가 국가의 미래 발전을 계획하는 전략적 선택입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전면적 의법치국을 견지하고 법치중국 건설을 추진하는 전략적 과업을 명확히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의 길을 견지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를 건설하며 사회주의 법치 국가를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법치 체계의 보완을 향후 5년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주요 목표와 과업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그럼 이 목표와 과업을 둘러싸고 어떻게 전면적인 의법 치국을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5: 法律的生命力在于实施，法律的权威也在于实施。法令行则国治，法令迟则国乱。各级国家行政机关、审判机关、检察机关。

0: 是法律实施的重要主体。
1: 시행되면나라가다스려지고법령이느슨해지면나라가고지러워진다는이말은잠깐잡아들이려했으나모두실패했다고답했습니다명제는무죄가관할하는지역에도적이창궐하다는사실을알고관할지역에도적이나타나는데도잡지못하니어찌무죄라할수있겠냐며대노했습니다도적도잡지못한자가어찌훌륭한인재로선발될수있냐는것이죠명제는즉시무제에게곤장수백대를데리고관직을박탈한뒤자사와태수에게도그책임을물었습니다그러자열흘만에도적이잡혀처형당했습니다왕부는이사례를통해도적을소멸하는것은엄명한법령에달려있지작은사면에달려있지않다고말했습니다즉도적을근절하려면엄격한법이필요하지반복된사면으로는해결할수없다는것입니다중국고대사를살펴보면역대왕조마다법을엄하게집행한훌륭한신하와현명한재상이있었습니다예를들어민간에서포청천으로불리는송나라명신호승은서단주군제벽이란시를남겼습니다시는이렇게썼습니다맑은마음은다스림의근본이요바른도리는수련의필수이니라훌륭한나무는마침내테돌보가되고단단한강철은갈고리가되지않을것이다창고가가득차면쥐와참새기뻐하고풀이다사라지면토끼와요우근심하네사책의가르침이끈을후손에게부끄러움을남기지않도록하라이시는관리로서의보정이법을엄하게집행하고백성을위해정의롭고강직하게살았던모습을보여줬습니다
2: 교수님의멋진해설에감사드립니다
3: 지금까지계를특별프로그램평어근인습관중이좋아하는전고시간이었습니다
4: 자고로중국인이가장추구하는인격은바로군자입니다
5: 군자인격은생활속에스며든행위준칙입니다
4: 군자는마음에거리낌이없는것입니다흉금이넓은자가바로군자입니다
5: 군자는손행을가장큰축으로삼습니다타인을소원하게대하는자가바로군자입니다
4: 군자는덕행을닦을때성심성의를가장중요시합니다신용을지키는자가바로군자입니다
5: 군자는중대하고장원한일을터득하려고노력합니다시야가넓은자가바로군자입니다
4: 군자는주변의본보기의힘을가진일반인일수도있습니다군자와어깨를엮고군자를목표로삼

18차 당대회 이후 당주안과 주안군사위원회는 정치적 차원에서 군대를 건설하고 장악하는 것을 견제해왔습니다. 특히 고전 전군정치사회의를 소집해 당을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고 군대를 전면적으로 엄하게 다스리는 사업을 힘있게 들어주며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제하고 정풍정신으로 정치적인 정돈과 교양을 추진하는 것을 견제하며 리론 무장으로 정신을 결집시키는 것을 견제하며 당 조직을 굳건히 건설하는 것을 견제하고 우수한 군대 간부의 기준을 관철하는 것을 견제하고 기풍을 바로잡고 기강을 바로 세우며 부패를 척결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전군을 이끌고 고전회의 정신을 되새기고 폐단을 혁파하고 혁신을 단행함으로써 당을 관리하고 다스림에 있어서 느슨하고 해이하고 무기력하던 데로부터 엄격하고 치밀하고 강경해지도록 추진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군에 대한 당의 령도와 군대의 당 건설 사업에서는 전면적으로 심각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는 강군 사업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이룩하고 역사적인 변혁을 가져오는 데 강력한 정치적 보장을 제공해 줬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험을 진지하게 총화해 이미 이룬 성과를 공고히 다지고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당의 령도와 당 건설은 우리 군을 건설하고 발전시키는 관건으로서 강군 사업의 흥망성쇠에 관계되고 나아가 당과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에 관계됩니다. 신시대 당의 강군 목표를 실현하고 인민군대를 세계 인류의 군대로 전면적으로 건설하며 당과 인민이 부여한 신시대의 사명과 임무를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속적으로 꾸준히 큰 힘을 들여 우리 군에 대한 당의 령도와 군대의 당 건설 사업에 존재하는 모순과 문제, 단점과 취약점을 해결하며 우리 군에 대한 당의 령도와 우리 군의 당 건설 사업을 보다 단단히 실제적으로 들어주고 우리 군의 각급 당 조직을 보다 굳세게 건설해야 합니다. 군대에 대한 당의 절대적인 령도를 견제하는 것은 우리 군에 대한 당의 령도와 우리 군의 당 건설 사업을 강화하는 데서의 최우선 과업입니다. 우리는 당의 정치 건설을 강화하고 전군이 당주항의 권위와 집권적 통일 령도를 결연히 수호하고 당주항과 주항군사위원회의 지휘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이상 오늘 프로를 마칩니다. 이 시간 책임 편집의 리리명, 방송 담당의 김영아였습니다. 청취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래 정다운 멜로디 매주 일가. 안녕하십니까. 매주 일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조려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연변의 오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여기는 연변입니다. 춤의 고향, 노래의 고향, 아름다운 연변입니다. 파란 하늘, 하얀 구름, 푸르른 산과들, 진달래꽃, 사과배꽃 반겨주는 고장. 연변에 오면은 행복이 넘쳐납니다. 연변에 오면은 가슴이 설레입니다. 아리랑 쓰리랑 연변으로, 연변으로 오세요.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조려화 작사 윤금남 작곡의 연변의 오면을 차미령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매주 일과를 마칩니다.

동서고금을 울린 명작, 재미와 흥미가 다시 책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는 그날까지 독서 프로그램 명작을 만나다가 만남을 이어가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명작, 하지만 완전히 독파하지 못한 명작. 그래서 만나보고 그 가치를 들여내는 명작을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김혜원입니다. 명작을 만나다가 선정을 한 여덟 번째 명작, 세계 명작 소설인 알프스 소녀 하이디입니다. 하이디는 슈피리가 7년 동안 정성을 기울여서 쓴 작품입니다. 슈피리는 이 작품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죠. 알프스 소녀 하이디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하이디라는 소녀의 맑고 순수한 마음입니다. 네, 그럼 아래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슈피리의 알프스 소녀 하이디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은 구불구불 이어져 저 아랫마을까지 내려다 보였지만 하이디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정신없이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하이디는 뒤로 처진 것 같았습니다. 아, 저기 있네. 저 아랫마을이야. 피터하고 염소 떼를 따라 벼랑으로 올라가고 있어. 피터가 있으니 걱정할 것 없어. 잘 돌봐줄 거야. 그건 그렇고, 테데, 어서 할아버지 이야기나 좀 들려줘.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잘 찾아올 거예요. 어린아이 치고는 꽤 똑똑해서 자기가 할 일은 잘 알고 있거든요. 염소 두 마리와 오두막밖에 없는 할아버지 계획 하더라도 틀림없이 잘 해낼 거예요. 그런데 테데, 할아버지는 옛날에 부자였어? 아주머니의 끈질긴 질문에 테데는 하는 수 없이

할아버지는 이 마을에서 가장 훌륭한 농장을 가진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쁜 사람들과 어울려 노름을 하는 바람에 그 많던 재산을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그 일로 심한 충격을 받아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갈 곳이 없어져 버린 할아버지는 마을을 떠났습니다. 그 후 할아버지는 나폴리에 가서 군대에 들어갔다는 소문도 있었고 그곳에서 싸움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었다는 소문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5년 만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고향인 돔대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할아버지에 대한 소문이 너무나 나빴기 때문에 할아버지를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차가운 태도에 할아버지는 몹시 화가 났습니다. 이런 마을에는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라가츠 온천의 호텔에서 일을 하던 테데는 아이를 잠시 이웃 마을에 아는 사람에게 맡겨두고 하이디의 생활비를 대주고 있었습니다. 저도 하이디에게는 짐 데르플리 마을까지 내려가 마을의 염소들을 몰고 산속에 있는 싱싱한 풀을 염소들에게 먹였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기 시작하면 염소들을 데리고 산을 내려가 마을에 도착하여 휘파람을 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이들은 자기 집에 염소를 데려가기 위해서 몰려 나옵니다. 피터는 그 아이들과 한바탕 놀다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름의 빛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인옥입니다. 네, 우리는 항상 매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키지 않는 일이라면 대충 해버리거나, 중요하지 않은 일은 성의 없이 처리하거나, 꼭 해야 할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할 생각조차 하지 않기도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는요, 자신의 무책임과 함께 또 게으름 때문에 한숨이 나올 때도 있죠.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해내지는 못해도 항상 최선을 다하는 태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후회도 덜 남지 않을까요? 네, 림성철 가수의 노래로 시작해 봅니다. 내 마음의 별.

네, 우리는 자신을 필요 이상으로 잘났다고 생각을 하거나 자신을 아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존재인데도 말이죠. 모든 사람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 중요하고 잘났다는 생각은 또 멀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쁨도 많이 받고 그렇지 않을까요? 마복자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내 겨울의 아리랑.

여러분, 화를 낼 때 실수를 얼마나 많이 저지르는지 아십니까? 네, 화난 채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주차하려고 후진을 하다가 기둥에 박을 수도 있고요. 네,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큰 소리로 꾸짖기도 하고요. 네, 이런 실수들은요, 화를 더 크게 키울 뿐입니다.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고 말겠죠.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하거나 가능한 빨리 화를 누그러뜨려야 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아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네, 침착하고 건설적으로 행동할 수 있도록 문제를 넓게 보라는 말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곡 듣겠습니다. 박경숙 가수의 노래입니다.

내 친구일수록 예의를 갖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가장 편안한 자세로 대합니다. 친구라는 이유로 특별하게 대할 마음도 느끼지 않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는 나를 당연히 사랑해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그를 대수롭지 않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린색하고 그들의 관심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는 걸까요? 네, 커피를 가져다주는 레스토랑 종업원에게는요, 예의 바르게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가장 친한 친구에게는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서운해할 때가 많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나 한두 번 인사를 나눈 사람과 마주하듯이 친구들에게도 예의를 갖춰야 되겠네요. 네, 박은화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눈이 내리네.

네, 좋은 친구란 같은 곳을 바라보거나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등을 대고 각자의 삶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이 짓눌러서 균형을 잃는 것이 아니라 나는 친구의 등에, 친구는 나의 등에 서로가 서로에게 기대어 각자의 삶을 바라보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친구가 내게 편히 기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당신 역시 친구에게 기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정한 우정이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너무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그마한 힘이 남아 될수 있다면요. 이 프로가 존재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항상 힘들다고 생각될 때 가끔은 이렇게 또 긍정의 말들을 듣다 보면은요. 아, 다른 사람도 나와 별반 다르게는 살지 않는구나 하면서 힘을 얻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부모와 자식의 관계든, 친구 관계든, 연인 관계든, 모든 갈등의 해결책은 솔직함에서 출발하는 것 같습니다. 차라리 내가 서툴렀다고, 내가 유치했다고, 내가 이기적이었다고,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면 될 것을 우리는 지지 않으려고 스스로를 무장하고 너무 많은 이유와 변명을 만들어 관계를 지치게 합니다. 소중한 사람이 있다면 언제나 진실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갈등의 해결책이 아닐까요? 네, 임향숙 가수의 노래 듣겠습니다. 벗었다는 처녀들.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은 FM 91.4MHz로 매일 점심 12시 55분부터 저녁 9시 30분까지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까지 애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연결통합방송 조선어방송이었습니다. 행복한 밤,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0: 晚上10点半，少年不要浪费你的青春，走起去放你的养生机吧。
1: 每一秒都澎湃 FM 91.4 延吉送达。

0: 你一旦落泪，要为拥有欢呼，只将过去的这一天慢走不送。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0:30，你在等着谁的信息？对着星星就说你的心里话吧。
1: 每一秒都澎湃 ，FM91.4，延吉综合广播。

0: 是凌晨2:30，猫头鹰都睡了，你还在等什么？
1: 每一秒都澎湃 ，FM91.4，延吉综合广播。

0: 凌晨三点半。据说这个时间还在听广播的都是有故事的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

0: 是凌晨4:30，比闹钟还烦人的是你旁边的那位呼噜声。
1: 每一秒都澎湃 ，FM 91.4。

让我继续等下去，等你等到我心碎，星星今晚伴我醉。

0: 晨五点半，为了比别人多吃两包辣条，起床吧，巨人！
1: 每一秒都澎湃 ，FM 91.4，延吉综合广播。

前来给您庆贺喜捧。吕登星说了一声好，那么路啊，你就去吧。当时开了个名单，让吕禄前去请人。

然坚守这一切。老人他默默牵着线，和我一起哽咽。

想到要谈幸福是关系，说真的，其实在回答自己。